0: 토타! 토타! 토타! 다산 마고입니다. 다산 마고입니다. 쪼국토 저렛 캄벌꾸나고다. 맨딸크사 스바르보로호다. 즈바나서 우드르우 저투나브다. 캄만베사 과난동 과약카이다. 자하서 오즈게브르 다산 마고입니다. 토타! 토타! 토타!
1: سای سای لسانای عجوا هرموز ابز فیلمی اگاتیمنا مستعودنا کاپتن سبحات اولینا دسانا غنصبلینا سای سای